5 gram들 레이베 대학식 월드바 시대 설치와 반디 마망다 마땀 깨기 마망다기 미암나 와칼 떠드는 락라바 플라이오버 브리스 마 산하나버기 타박 락리바 땅콘터리 떠기 하우라가니 나랑 시대 설치와 반디기 거버닝 보디기 미우트 싱가포르나 파미나도는 히담 수기 마땅나 쿱나 카나로 마퉁다 카티고락 MLA 시리 컴라이카 디에폴 가야스타나 와파마시 풍록기바니 마시게 머리 레이나나 미야 미야우나 사가도르바 워브리스 아시기 부미 부자 도브기 타오르마 마수 니미치기 아욕 붕 따라마토이 따오마탐다 빵톡가니 Emilia Natai Sumakata Kima Dudi, Mandirgi Hekmamang, the Miangi Punging Sing Sinbeyao Mong, the Park Masabaga, Irwana Mahadibagi Murti, Masuk, Hinduna Tamagi Pamba Supong Doki, Local Liber Tarang Singer Sinamai Paglagati, Hidebamba Pumasi, like Kurama Lakbama, the Lankoiba Singer Soup, Punging Laita Pamba Pamba, Oida Bayari, Amara Bangalegi, Kasadjela Committee, Maiki, the Hokibaleba, Pokonumita, Babul, Debna Lake, Kidabanumit, Asibu Said Dibus, when a Palan Toba Hokri, Tauramasita, Marie. Lainana committee ki maigai degi laikhidraba ki mapamda sadan purka hasta azmal hussein chowdhury chandana purka hasta asine singbamiyo sina lairang laihul tamdonai kai khumda bot ki pandaya madudi kristo kumjali sing ma champan bathu taret ki jun thage tangmanga da assam sukti amadi imdt lo chan handana bagi amsuna kokhi ba sambanda udharbon thana gi mamang da police na nongai kap gi thoklok ta babul dep lai khidab gi thokdok thoki mesa kasina lai khidab se jun thage tang tariat ni nomida sibu hai ba lupasina sahi khudingi jun thage tang tariat turning sing dona sahi thauram pang thok ka dauri paulo jade akas pani silchar manipur thorum nga sigoinadi matanga sidalo chenjana ba tabir ba singri yathang ni jade

두 부모리바 그러자마 부리바디니데 에라하닝 잠가 아카시바니 슬절 다크나부바리 샤이니지니 디마사 프로그램 하동능 기브링그탑니 프로그램 어디에 샤이시니 그러자마 프로그램 카나야로 시니지니 함소마 카소마 카나리비니 디니니지니 디마사 프로그램 게 에라니 사잠카 두주 타이